하나님은 나한테 세워 있기미에 에프시아미 프리모 나는 너 수원이호 당신 수원인데 당신한테 완나와도 아무 두고하고 하지 선호 당황 후프라니 아무 지겨모 고마디 아니나 디권에 여원이 아파 훈호 지성 아니 훈호 위에 남은 취향이 후프리미에 나는 태원 내가 왔으면 뭐냐 하나님 왔으면 뭐냐 뭐 내게 왔으자 Yeah.